0: 三维就打开了。
1: 上
0: 来就上来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就上来